0: 아래 쪽! 난 스톱 걸어 알아야 돼, 뭐라고 하시면.
1: 스톱 걸어 알아야지! 삐아또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!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끝나.
0: 저 블럭 아빠 내로.
1: 야 Allah 이기름 뭐 이기야.
0: 오라 그래. 탕안구 양 탕안
1: 물어. 니 그냥 다 줄어.
0: 탕안 생기 양.
1: 아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ulang tahunmu. Happy birthday 양. 다비 아직 kapan 줄게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e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bagi ya suge terus yang luar negeri yang.
1: Amin.
0: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

0: 아래 쪽. 난 스톱을 알아야 돼. 뭐라고
1: 스톱을 알아야 돼. 야, 너야! 야, 너 왜 기냐고?
0: 디스라이크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 내로.
1: 야 Allah 이기 렘모 이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탄안구 양 탄안
1: 물어. 니네 캐나 다줄로 아예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에미 버지야 양. 나비 아직 아빠는 죽게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ora tau yang.
0: Moga-moga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ih terus ni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visit.

하다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지켜내시면 안 돼요? 기도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 니마사 늦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